0: 비겨내 비겨내 깨고 났다 비겨내 깨고 났다 아마
1: 비겨내 클라릉 뜨까 이거 내셨어 아삐 코장 시그 시그즈 이케이즐레 이그르면 비스틱 산벨 오오 아삐
2: 수? 오기 땀을 두길 어느 꿈이 쉽다 볼머
3: 이마음 가밀 이르다가 일단 스즈는 피그르그스 얼어셔라 샤 걸레금 디다 어능 안가마다시 함 스탈가 이게 역도 기다렸고이다
4: Хайван нарға азық әсірлерге де, сүт жетіштірерге де техника керек. Пресслар, өзі тиеп бұшат атырған орбалар, тұрмалар. Апиқазанға мұрашағат етігіз. Шалтыратығыз. 8-8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2-